0: 가야 이마 자이 전사들에 우타마 마도 가져나 말이야 말바래네 이남이 사이 말이야
1: 자 왠지 자
0: 빨리 나가 빨리 내가 이거 겨울에면 나도 가